그러니까 세사 지금 다니고 전 타고 내려다 이때 세사 지금 기사 지금 전 전 사면에 그 CBC North Radio 1 킬라 대초 된 아워라 이랬던 그 전에 뒤에 타니 타고 오고 어디 did to me다 나가 있지.